배향을 와요, 서 배향에 걸려고 왔을 거야. 동화, 또, 바로, 왜, 또, 왜, 다, 또, 왜, 시작하고. 아, 그, 또, 아, 또, 예, 아, 맞게, 또, 와, 예, 네, 하고, 그니까, 또, 뭐, 예, 헐게, 어, 광예, 예, 막.